이리 석고아리 뿜키 보이다 도일루 사야 보이다 사이리 석고아리 뿜키 보이다 도일루 사야 কোন পরাণে পরবাসী হইল সারি ঘরে